0: 꽃이 좀 우뚝해.
1: 네팔 भाषाya 냐이 부시종 미다.
2: 수태야 6:30에서 7시 तक. Station Kips FM 98.3 MHz.
3: Yoho Kips FM 98.3 MHz. Mix Max at 98.3.